0: 좋은 일만 기억하며 지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향내와 인간미 물씬 풍기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같이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속 깊은 옹달샘이 맑은 물 같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역시 난 행운아야 라고 말하며 어깨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답하거나 짜증나지 않고 미소 머금을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다,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춘란입니다.
1: 리처룩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그대 있어 행복해.

0: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고 질환을 예방하고 함께 먹으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건강에 좋은 환상의 먹을거리 궁합들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브로콜리와 토마토.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0: 생선과 마늘. 생선을 먹을 때 마늘을 곁들이면 일부 암을 예방할 뿐더러 자연적인 면역력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하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 강황과 후추. 카레에 주로 쓰이는 황금색 양념인 강황에는 당뇨병 예방 등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후추와 함께 쓰면 이 점이 더 충분히 발휘됩니다.
0: 시금치와 레몬, 샐러드에 레몬 등 감귤류를 살짝 뿌리면 먹음직스럽고 잎채소들은 영양의 복으로 변합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등 식물에 있는 철분은 감귤류에 많이 든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레몬 주스나 딸기 조금, 그리고 약간의 피망을 더하면 식물성 철분이 생선이나 고기에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그것은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1: 구운 고기와 로즈마리. 구운 고기나 스테이크를 먹을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때 로즈마리를 곁들이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념에 있는 자연적인 항산화 성분이 열이 되는 동안 발암물질의 형성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맛을 덜하지 않고 냄새가 강하지 않은 로즈마리 추출물을 살짝 뿌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을 알아봅니다. 육류의 기름 부위, 삼겹살, 갈비, 목살처럼 지방층이 두꺼운 부위는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입니다. 특히 내장류는 소량이라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습니다. 곱창이나 대창은 100g당 콜레스테롤이 하루 권장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양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 가공 육류, 베이컨, 소시지, 햄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동시에 높아 이중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경우라면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성분들이 혈관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빈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0: 고지방 유제품, 버터, 생크림, 치즈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목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빵에 버터를 두껍게 바르거나 커피에 생크림을 듬뿍 넣는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건강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저지방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1: 튀김과 가공 재과류. 치킨, 도넛, 감자 튀김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LDL을 높이는 동시에 HDL을 낮추는 이중 작용을 합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나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라벨에서 부분 경화유라는 표기가 있다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혈관 관리에 유리합니다.
0: 계란 노른자. 계란은 의외로 의견이 나뉘는 식품입니다. 노른자 하나에 약 180에서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0: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과 실내 활동 증가로 안구 건조증 환자도 급증하는 가운데 잦은 스트레스와 술자리, 지나친 카페인 섭취 등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도 눈의 피로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근시가 유발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인자에 더욱 쉽게 노출되면서 학생들의 눈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안과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10명 중 8명은 근시로 전 연령대에 대비해 가장 심각하며 근시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책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 눈이 뻑뻑하고 따끔거리는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휴식을 취해주고 책과 모니터의 거리를 30cm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에 많은 비타민과 고기류와 생선에 많은 단백질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눈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A와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E, 아연 등의 충분한 섭취는 안과 질환의 발병을 줄이고 진행을 늦춰줍니다. 끝으로 눈에 좋은 음식을 알아볼까요?
1: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A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로돕신 재합성을 촉진해 망막과 동공의 작용을 좋게 만들어 눈의 피로와 뻑뻑한 느낌을 덜어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노화 방지 및 시력 개선, 항암 효과, 안구 건조증 예방, 야맹증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0: 시력 상실을 예방하는 달걀. 미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매일 달걀 한두 개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노화로 인한 시력 상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달걀은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등 강력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주어 망막 보호뿐만 아니라 녹내장과 황반 변성 등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노안을 예방하는 연어. 오메가3는 고등어, 참치, 연어 등의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노안이나 치매 등의 질병을 막아주고 병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어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 눈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붉은 살에 있는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0: 시력을 보호하는 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빛에 대한 감수성이 나빠져 야맹증에 걸리기 쉬우며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김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구 표면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안구 건조증 예방, 시력 감퇴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김에 든 비타민 A는 단백질과 합쳐져 로돕신을 만드는데 이 성분은 눈의 빛을 감지해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시력 회복을 돕는 녹황색 채소. 우리 눈은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활성산소가 생성돼 정상세포가 파괴되고 황반을 손상시키며 노안을 초래하는데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에는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망막의 피해를 막으며 시력 회복을 돕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0: 망막을 보호하는 꽃게. 꽃게에는 타우린이 풍부한데 타우린은 망막의 세포막인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자외선이나 다른 영향으로부터 가산화되는 것을 억제해 망막 구조를 안정화하며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인체에 타우린이 부족할 때 망막의 기능이 퇴화되며 심한 경우 실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타우린은 낙지, 오징어, 새우 등에도 들어있습니다.
1: 시신경 질환을 예방하는 결명자.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을 가진 결명자에는 비타민 A, C와 카로틴 등이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 및 어둡고 침침한 증상을 개선해주며 눈의 종혈을 완화해줘서 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신경을 강화해 녹내장, 야맹증, 백내장 등의 시신경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그 이름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점영입니다. 감성책방 이 시간에는 현청화 작가의 단편소설 신데렐라 언니들의 마지막 편을 읽어드립니다.

0: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슬쩍슬쩍 그녀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후둑후둑 뛰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전 시간에 박 대표가 그녀를 불렀다. 대표실에 들어서자 박정훈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고, 그녀와 눈을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했다. 그에게 의리나 책임감 같은 걸 기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둘의 미적지근한 사이에 그녀도 심신이 지쳐 있었다. 박 대표는 아마 대표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둘을 부른 듯 했다.
1: 예림 씨, 앉아.
0: 박 대표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무겁고 딱딱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1: 정훈이랑 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0: 박 대표도 답답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입안이 바싹 말라들었다. 그녀는 박정훈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심하게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
1: 내가 모를 줄 알았어?
0: 박 대표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 눈길에는 오너로서의 계산과 판단이었다.
1: 예림 씨는 실력도 있고 종승심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까지 기회를 많이 주었지. 하지만 만약 정훈이와의 관계가 회사 운영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어.
0: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왔다. 가난한 과거를 지우고 학력을 숨기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이려 노력해왔다. 그리고 박정훈, 그것은 그녀가 이 높은 세계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지푸라기는 여전히 느긋한 태도로 테이블 위의 장식품이며 차창밖의 풍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꼭 마치 자신은 온전히 이 화재에서 분리된 사람처럼 굴었다. 저희는 그때였다. 대표실 인터폰으로 카운터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표님, 로비에 어떤 남자가 와서 정예림 팀장을 찾는데요. 일단 나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녀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단 제가 내려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대표실을 나섰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부로 회사에서의 그녀의 이미지는 끝장이다. 이제 그녀는 속절없이 추락할 일만 남았다. 로비에 내려가자 남동생이 있었다. 비록 잘 차려입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찬그 익숙한 눈빛. 그녀는 다짜고짜 그를 끌고 로비 한쪽에 자리 잡은 관엽 식물이

0: 있는 은폐된 곳으로 갔다.
1: 이야, 누나, 좋은 데서 출근하는구나.
0: 여긴 왜 왔어? 나가서 얘기해.
1: 왜?
0: 그의 목소리가 언뜻 높아졌다.
1: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잘 나가는 누나가 시골에서 온 거지 같은 가족이 있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때까지 회사 주소도 속이고 집 주소도 감췄어?
0: 그녀는 숨이 막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의 시선들이 화살처럼 그녀를 꿰뚫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후배였다. 외근을 하고 오는 모양으로 후배는 트렌치, 코트 자락을 날리며 싱하니 다가왔다. 그녀의 버버리 트렌치 코트. 야, 너이 자식? 후배의 손이 공중을 가르며 남동생의 뺨을 후려쳤다. 동시에 짝 하는 소리가 로비에 올라퍼졌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그 광경에 로비의 모든 수런거림이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1: 뭐야 너?
0: 뭐긴 뭐야? 네 누나지. 후배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후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엄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지? 다시는 회사에 찾아오지 말라고. 남동생이 당황한 눈으로 그녀와 후배를 번갈아 보았다. 후배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그의 팔을 붙잡고 로비 문 밖으로 끌었다. 후배의 목소리가 너무나자 그녀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후배의 표정은 비장하고 단호했다. 그 서슬에 남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로비 밖에서 후배는 그녀의 동생에게 뭐라고도 말하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한번더 노려봤지만 결국 어깨를 떨구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후배는 그가 멀리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소란을 피워서요. 제가 회사에 없으니까 선배님까지 찾아왔나 봐요. 회사와 선배님께 민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그녀는 제대로 일을 할수 없었다. 박 대표와의 대화, 남동생의 등장, 그리고 후배의 개입.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 그녀는 가장 늦게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내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웠다. 후배의 저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칼자루를 상대방에게 쥐어준 느낌이 싫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자 후배가 그녀의 차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차키 보고 후배가 나서며 그것을 가져갔다. 그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타요, 언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는 반항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안은 후배의 특유의 싸구려 향수 냄새로 가득 찼다. 언제 면허를 따두었는지 후배는 꽤 능숙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가 도로에 합류하자 후배가 말을 꺼냈다. 앞으로는 그런 일에 시간 끌지 마세요. 내가 잘 아는데 저런 녀석들은 돈만 조금 주면 일단 물러나요. 대신 정황을 확보하세요. 돈을 요구하는 녹음이든 대화 기록이든, 그리고 필요할 땐 경찰에 신고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왜 도와줬어? 이 일로 나를 괴롭히는 게더 재밌을 텐데. 언니는 내 동아줄이니까. 동아줄? 네. 신호등이 바뀌자 후배가 미소를 지

0: 그러며 차를 움직였다. 그 미소에는 이전의 가식이나 계산이 없었다. 오직 피로와 솔직함만이 담겨 있었다. 우리 둘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지치고 또 너무 많은 걸 버렸어요. 언니는 품 있는 가짜로 살고, 저는 조잡한 가짜로 살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똑같은 가짜잖아요. 언니, 박정훈은 버려요. 그 사람은 왕자가 아니에요. 후배가 계속 말을 이었다. 원래도 그랬지만 오늘따라 후배는 말이 더 많아졌다. 후배가 입을 다물자 드디어 차 안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눈을 반쯤 뜨고 운전에 열중하는 후배의 모습을 주시했다. 이제 후배가 자신의 트렌치 코트를 의외로 잘 소화해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발견했다. 미라야.
1: 네, 언니.
0: 집에 가면 그옷 당장 벗어. 나도 한 번도 안 입은 새 거야. 후배 얼굴이 순식간에 경직되었다. 잠시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후배가 차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PC.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차 안에 웃음이 터졌다. 차창 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며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김미라, 너는 정말 나를 구원하려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덫을 놓는 거야?
1: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저는 언니 편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동지일지도 모르잖아요.
0: 그래.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고난 듯 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했다. 일단은 집 가자. 가서 라면 끓여줘.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오랜만에 진실된 뭔가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로 끝에서 빛이 반짝였다. 푸른 등이 켜졌다. 에필로그.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들 하지만 정예림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었다. 오래된 흉터처럼. 때로는 손가락이 스칠 때마다 미세하게 감각을 남기는 정도로만 남아 있었다. 박종훈과의 관계는 정리되었고 회사는 변함이 없이 돌아갔다. 전략 기획팀은 확대되었고 인수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회의실에서는 늘 새로운 안건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신중한 얼굴로 그녀의 맛을 받아 적었다.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자주 보고서의 맨 앞에 놓였다. 그 사실이 주는 감각은 생각보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익숙했다. 김미라의 이름은 사내에서 더 이상 자주 언급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가 다른 부서로 갔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회사를 옮겼다고 했다. 정예림은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었다. 그날 저녁, 정예림은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특별히 피곤한 날이었다. 신임 면접에 이어 계열사와 중요한 협상이 있었고, 상대방의 마지막 순간에 말을 바꾸는 바람에 몇 시간을 추가로 상의해야 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빈티지 발라드였다. 전에는 이 음악 소리가 불쾌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런 느낌이 사라졌다. 거실로 들어서니 김미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꽤 편안해 보이는 홈 슬리퍼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내림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차릴 줄도 알았다. 오늘 그 드라마 마지막 회예요. 같이 볼까요? 그래. 정예림은 막스마라 코트를 벗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걸터앉았다. 김미라가 이모티콘으로 TV를 켰고 정예림이 와인을 따라 각자의 잔을 채웠다. 드라마는 현대판 신데렐라의 이야기였다. 마지막 회는 가난하지만 착한 여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재벌 2세와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사는 결말이었다. 김미라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역시 요리구두는 발에 맞아야 신데렐라 이야기가 되는 법이죠. 안 맞으면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정예림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그러게, 이 세상에는 신데렐라 언니들 천지지만 드라마 시청자들은 아직도 신데렐라를 꿈꾸고 있어. 세상은 가지지 못한 것을 동경하는 법. 김미라도 자신의 잔을 들었다. 언니, 우리 회사 영업팀 이 과장이 계약서 뒷조건을 바꾸려고 해요. 커미션 챙기는 게 분명해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짓을 했는데 이번에는 증거를 잡았어요. 어떻게 할까? 정예림이 와인을 마시며 물었다. 업계 징계 절차를 밟는 게 물론 맞는 거죠. 하지만 이 과장 박종훈 씨하고 오랜 친구래요. 정예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증거 넘겨. 누구의 친구든 상관없으니까. 회사엔 내가 알아서 회부할게. 김미라의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스쳤다. 두 달 전 그녀는 정식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정예림의 추천으로 계열사 영업팀으로 취직했다. 스파의 역할이었다. 정예림이 인수합병 전략을 세운다면 그녀는 그 전략이 실행되도록 어둡고 추하고 힘든 일을 맡아서 처리했다. 두 사람은 의외로 호흡이 맞았고 지난 시간 동안 둘의 비밀스러운 협력은 업계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냈다. 정예림은 김미라의 잔에 자신의 잔을 가볍게 맞댔다. 요리잔이 맞부딪히면서 맑은 소리를 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파도치듯 흔들렸다. 정예림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점점의 불빛들 안에서 꿈꾸며 살아가는 수많은 신데렐라와 그 언니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도로 쪽에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TV에서는 새로운 드라마 예고편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냉철하고 가혹한 직장 소재 드라마였다. 그녀는 고개를 젖혀 와인을 마셨다. 집안에서는 두 여자의 담담한 대화와 가끔씩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었다. 회사 테이블 안쪽 서랍에 깊이 숨겨둔 김미라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USB 복사본에 대해 정예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